0: 이제 해야 합니다.
1: 메타포르테.
2: 자apraszam od poniedziałku do piątku od 9 do 12.
3: Piotr Metz.
4: Spec.
3: Od wielkich hec.